시 연료시대 고쇼 시가 아셔로도 첸장 총칭 호베 호난 고이조든 이바랏 뜻 올케 시하르 치그르는 라이온가 자일라시간 볼업 무사바카는 부 여르드 옛규즐리시 샤흐마트 아르클릭 키실라니 비르 여르게 잠 �лып 무사바카 아르클릭 시하르니 굴랜드리시니 시가 아셔롭 첸장닝 시르트카 카르타 토놀리시 다레지시